0: 제시아 1153, 콘탈 토쇼 레이더 120, 네시마르크.
1: 1-0-2 제주예요, 1-1-5-3.
0: 사우카 S-0-0, 리뷰 스피드 2, 5-0-0.
1: 스피드 2, 5-0-0, 사우카 A-0-0.
0: 몽골리안 5-0-1, 디센더 미아 스타트 9-0-0.
1: 디센더 미아 스타트 9-0-0, 몽골리안 5-0-1.
0: 사우카 S-0-0, 콘탈 토쇼 레이더 120, 네시마르크.
1: 1-2-0-2, 사우카 A-0-0.

0: All the stations on your branch, Narita Unit 2976, Unit 2976, on the runway 34 left, Albuya, touchdown 1300 meters, midpoint 2000 meters, stop line 2000 meters, runway 34 right, Albuya, order above 2000 meters.
1: 로켓 프로치 스타즈 607 heading 190 descending flap 150 information 킬로 and 로켓 라이터 heading 220.
0: 이스타즈 607 도쿄 approach expect pilot Zulu runway 34 right approach and fly heading 220.
1: Expect IRS Zulu runway 34 right heading 220 이스타즈 607.
0: 이스타즈 607 descend runway 10 9000.
1: Descend runway 10 9000 이스타즈 607.

0: 저 포샤샤나 원제로 식스 이렇게 해서 라이트 헤딩 원 나이너제로 듀투에더
1: 아시나 원제로 식 라자 헤딩 원 나이너제로
0: 지금 원 나이너제로 아시나 원제로 식

0: 그렇지 아시아나 106 RKS 라이트닝 200 to cloud.
1: 아시아나 106 아시아나 라이트닝 200.
0: Heading 200 아시아나 106.
1: Panta 799 is maintaining 5000, maintain 5000 to the Chinese. Cloud height is better, downway 34 light approach.
2: To descend 5000, direct Temis and then clear the ILS 034 right, Connor 709.

0: 아시아나 완드라이 드리 클리어 더 디렉터 플레이어.
1: 다이렉 플레이어 아시아나 원더웨이.
0: 예, PG588, descend nuovamente 6000.
2: Descendo 6000, PG588, confirm.
0: PG588, aham, descend nuovamente 6000.
2: Roger 6000, PG582.
0: Asiana 108, descend nuovamente 9000.
1: Descend maintain 9000, Asiana 108.
0: Korean Air 705, turn right heading 210.
3: Right heading 210, Korean Air 705.